웬 계단들 홍동이 싱글라울 웬 기름에 신트메르 신펜사르 웬 외삼에 오르간 티어 보세와 Y después ver a Dios nada más. La noche se nos va, deprisa y sin querer, piedad de nuestro amor, aférrate de mí.